0: 이제 어디 소태 재원 그 산점?
1: 아, 맞나? 어제 소태 재창 중이야.
0: 아바, 소태 재원 때니?
2: 岁月最深情，我是怀强。 在蒙古族同胞的生活中不能缺少奶茶，在蒙古族民间有这样一句话，可以三日无饭，不可一日无茶。由乔乌义作词，李杰作曲，由牧人组合演唱的歌曲《奶茶》，讲述了蒙古族的茶文化，映射出蒙古族家庭幸福的生活。